0: 胃口，多吃肉，身体好。
1: Güzel. Sendir özgürlükte kuşlar herkesindir. Onda men özgürlük asap bereyin. Tamaktan geyin. Özlerin jaylağa köşüp barındar.
2: Şaşan zor, bu yana.
3: 안전다 문 대화래. 어떤 상황 봤더가? 네. 자, 다음 조승단 어디서 야차? 맞지?
4: 他在说什么？
5: 听不懂，反正不像要送我们走。
3: 他在赶我们走。
4: 那，走。
5: 走。这个氛围不走也是不行的。走吧。
4: 妈，我不敢自己走。
5: 傻，不要这个样子，勇敢一点，微笑。别送。
3: 장안 버터 가해.
0: 잉크먼드 바이 버터 가해.